동포들까지 같이 모여서 소통의 장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보면 좋은데 시간의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조총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 조총련을 한번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뭐 안 됐고 이것도 그냥 일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입니다. 아, 호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북한에서 2003년도 봉소 사건 아시나요? 2003년도에 150kg의 마약 밀 반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아니, 그 호주에서. 그래서 이 계기로 강력한 원칙주의 감시자로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 마이클 커비가 COI 위원장이 됐고, 또 게다가 호주가 유엔인권이사회에 공동제안국,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이 되었고, 2014년도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그래서 마이클 커비를 중심으로 세계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이제 마지막 이 강연의 목적인데요. 그러면 뉴질랜드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향은 이 COI 권고사항에서 찾았습니다. COI 권고사항인데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가 전체로 대응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국 정부, 재단,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시민단체 활동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동실태에 대한 정보를 각국에 방송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적절한 시점에 이러한 재단과 기업들이 북한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개선, 인권 개선을 위해 일관된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정부들과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 왔을 때 조금 느꼈던 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하구나라는 것이었고, 사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반가운 거를 찾았습니다. 한국에 민주평통이 있더라고요. 민주평통이 있고 뉴질랜드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민주평통 자문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입니다. 헌법 92조의 근거가 명시된 굉장히 권위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위치한 협의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 동포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염원을 모으고 거주국의 현지 사회에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 정책을 알리는 공공 외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재단의 설립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걸 개최해 주신 북한인권협의회와 민주통이 함께 협력해서 현지 사회에 북한의 인권을 알리고 관심을 모으는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뉴질랜드에는 앰네스티가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인권단체인데 영국에 있는 본사가 영국에 있지만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하고도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두 번째 발걸음입니다. 이거는 뉴질랜드에서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에서 찾았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2016년, 2019년에 뉴질랜드 이민보호재판소에서 탈북민을 난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했으나 한국 사회 내에서 신분 노출의 위협, 그리고 북한의 대남 공작원에 의한 보복 위협, 그리고 한국 사회 내 심각한 차별, 정서적 박해 이유로 뉴질랜드에 다시 난민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재판소에서는 심사를 통해서 비록 신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법적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 이들이 직면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박해의 공포가 완전히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집중하는 건데 정서적 고통을 받은 탈북자들을 위한 사회 내 시스템이 잘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과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난민주의를 부여를 받았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저의 이 내용은 이미 지금 자체적으로도 너무 잘 하고 계시지만 북한 주민들의 정신적 치유와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방안으로 감성치유 프로젝트를 기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뉴질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온화한 자연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해외에서도 갖지 못하는 뉴질랜드만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나아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을 막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내용이 많았고 한정된 시간 안에 좀 들어두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냥 많은 관심이 아니라 조그마한 관심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나중에는 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4일 뉴질랜드 북한인권협의회에서의 제3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 및 강연의 주제 국경을 넘으면 돼 UN에서 뉴질랜드까지 북한 주민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대한 이상연 전 사회통일 교육 강사의 강연 내용을 녹음하여 2부를 방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한우성이었습니다. 게시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랗게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오늘 들으실 첫 곡은 훈으로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훈이라는 악기는 흔히들 많이 아시는 오카리나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동이 작곡한 바람의 소리를 훈 연주의 김영동, 일렉트릭 기타의 함춘호, 신디사이저의 한송현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김영동이 작곡한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창작민요인데요. 구의서가 시를 쓰고 박범이 작곡한 돌림타령을 기타의 이병욱, 피리의 김성훈, 가예금의 김혜숙, 대금의 임재원, 해금의 주영희, 장구의 김선옥의 연주와 김혜란의 노래로 돌림타령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장 미녀 돌림 타령을 들어보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김양이 편곡한 회향 닐리리를 금강산 가극단 민족배합관현악단의 반주와 김영덕의 장소난 연주로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존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닷컴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1: The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총선까지 100일을 앞두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야당은 이번 선거 승리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택시장의 매물 확대를 위해 양도소득세 제도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4: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3: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4: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3: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4: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과학과 신앙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천문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학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하며 과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과학과 신앙이 함께 책임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연을 돌보는 것은 오늘날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교회가 과학 발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창조 질서를 지키는 방향으로 과학과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총선까지 100일을 앞두고 뉴질랜드 의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야당은 이번 선거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선거대책위원장 키에런 맥애널티는 이번 선거에서 노동당이 혼합 비례대표제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단임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 대표는 앞으로 100일 동안 11월 총선 이후 국민당 주도의 정부가 들어서지 않을 경우 뉴질랜드가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RNZ 리드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당의 지지율은 28.7%를 기록했지만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는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뉴질랜드 제1당은 지지율 11.5%를 기록했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15석을 확보해 의회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액트당의 데이비드 시모 대표는 이번 주 국회에서 총기법과 고용휴가법 등 매우 중요한 법안이 처리되고 있다며 당 분위기가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녹색당의 공동대표 클로이 스와블릭은 녹색당이 국민들에게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펭크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라 최근 3억 달러 규모의 장거리 일회용 공격 드론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에서 개발 제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드론은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비자율 시스템으로 폭발물을 목표물까지 운반한 뒤 발사 지점으로 돌아오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 미사일보다 비용이 저렴한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주부터 또 다른 무장하지 않은 장거리 무인 항공기 USA 도입을 위한 시장 조사도 시작합니다. 이 항공기는 해상 감시를 목적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방 역량 계획에 따라 장거리 일회용 공격 드론 사업과 해상 감시용 무인기 사업에 각각 최대 3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펭크 장관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방 투자가 고급 기술 인력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디지털 기술과 무인 시스템을 포함한 첨단 제조 분야에서 이미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업체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는 법률 내 와이탕의 조약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개혁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조약 조항 재검토 작업이 인권보호 기준을 약화하고 법적 불확실성과 소송 리스크 그리고 인종적 분열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법률 전반의 조약 의무를 고려한다는 수준으로 일원화하여 명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는 이것이 오히려 조약의 법적 효력을 최저 수준으로 낮춘다고 지적합니다. 위원회 측은 참된 명확성은 약속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권 기준과 마오리 족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존중할 때 달성된다며 이번 개편안이 헌법적 기반과 인권 보호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복잡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수년간 수많은 임금 계산 오류를 일으켰던 기존 휴가법을 전격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휴가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법안은 근로자의 휴가수당 및 병가 산정 방식을 획기적으로 단순화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단기 근로자나 교대 근무자의 휴가비 계산법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기업들의 행정적

0: 부담과 거대한 법적, 재정적 불확실성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임금 정산 오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과 노조 측은 과도한 제도 단순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가 권리와 정당한 수당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I
1: have a dream.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주십시오. DynaSpeak.
0: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키위세이버 중도인출 데이터 분석 결과 뉴질랜드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른바 두 개의 뉴질랜드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키위세이버를 조기 인출하는 가게가 급증했습니다. 생계비 부담과 부채 상환을 위해 은퇴 자금을 미리 꺼내 쓰는 서민층의 비명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첫 주택 마련 용도로 키위세이버를 인출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계층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적 난관으로 인해 은퇴 자금 인출이 향후 노후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통계는 경제적 충격 속에서 자산을 축적하는 계층과 당장의 생계를 위해 미래 자산을 당겼어야 하는 취약계층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닝스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6월 분기 동안 키위세이버 가입자들의 자산은 납입금과 금융시장 상승에 힘입어 총 100억 달러를 증가했습니다. 보수형 펀드는 평균 3.3%, 공격형 펀드는 평균 11.9%의 분기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고 해외 주식 시장이 특히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질랜드 주식도 반등했지만 국내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전망 약세로 해외 시장보다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분기 최고 수익률은 코우라 청정에너지 펀드가 기록한 31.8%였으며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높은 유가가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코우라의 비트코인 펀드는 분기 기준 13% 하락했습니다. 1년 기준으로는 커널 글로벌 청정에너지 펀드가 98.4%의 높은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냈으며 코우라 비트코인 펀드는 41.9% 하락해 가장 부진했습니다. 업계는 AI와 데이터 센터 확대로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100%에 가까운 수익률은 매우 이례적인 만큼 앞으로도 같은 수준의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산 그룹별 성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시장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금 생활자 가구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4.5%로 모든 가구 유형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체 가구 평균 3.2%와 복지수당 수급 가구 3.7%를 웃돌았습니다. 주요 원인은 전기요금 12% 인상, 지방세 8.8% 상승, 휘발유 가격 상승 등 필수 생활비의 증가였습니다. 왕가레이의 은퇴자 브루스 테버스는 식료품과 전기,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올라 장보기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소득원이 있어 버틸 수 있지만 상황이 달라진다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지 컨서는 은퇴 가구의 약 40%가 노령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어 이러한 고정된 소득으로는 생활비 상승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고령층도 지방세와 보험료,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는 자녀와 손주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식비를 줄이거나 푸드뱅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상담기관 핀캡슨 65세 이상 상담 이용자들이 소득의 42%를 임대료나 주거비에 14%를 부채 상환에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가구는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가 많아 최근 금리 하락에 따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반면 전기료와 식료품, 지방세 등 필수 지출은 계속 오르고 있어 생활비 압박이 다른 계층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뉴질랜드 학교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학습을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AI가 제시한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과제 작성, 자료 조사, 요약 등 다양한 학습 활동에 활용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정보를 분석하거나 여러 관점을 비교하는 과정 없이 AI의 답변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 창의성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AI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올바른 활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가 제공한 정보를 사실과 비교 검증하고 오류나 편향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AI를 단순히 답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토론을 준비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AI 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교사들은 명확한 기준과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평가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단순한 과제 제출보다 학생이 사고 과정을 직접 설명하거나 발표 토론을 통해 이해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AI가 교육을 위협하는 기술이라기보다 활용 방식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복적인 업무나 자료 정리에는 AI를 적극 활용하되 핵심적인 사고와 분석, 창의적인 문제 해결은 학생 스스로 수행하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교와 각 교육당국이 교사들을 위한 AI 교육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7%를 넘게 급등하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은 세계 주요 산유국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군사 충돌이 장기화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원유 수송로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제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휘발유와 난방비 등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들의 생산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유가 흐름을 결정할 주요 변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서 강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취재진이 찾은 거리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대형 쇼핑몰인 이온몰 구마모토점은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건물 곳곳이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상점가는 무너진 구조물과 깨진 유리창으로 뒤덮였고 주민들은 여진에 대한 불안 속에서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와 수도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했으며 피해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는 과거에도 큰 지진을 겪었던 지역으로 주민들은 다시 한번 자연재해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지방당국은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구조와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안전 확보와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또다시 동결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너무 늦게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며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매도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2.19% 급락해 15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52%, 나스닥 지수는 1.74% 각각 하락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11% 넘게 떨어지며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채권시장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국채금리는 상승했으며 안전자산 선호금리가 커지면서 국채금값이 올랐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물가 상승 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의 매물 확대를 위해 양도소득세 제도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으로 상승한 큰 차익을 얻은 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인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매도자들이 높은 양도세 부담을 우려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을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제 완화가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 정부는 시장 안정 효과와 세수 영향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0: stop.interlest.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6원 65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5원 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8원 2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 12시 이후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은 아침부터 북풍이 불어 다소 따뜻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이겠습니다. 바람은 북풍이 불다가 오전 중에 서풍으로 바뀌어 날씨가 다소 서늘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1: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에듀킴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닷컴 JMP 로우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체어 피트니스 앤 웰빙 안내입니다. 자격을 갖춘 건강 전문가인 제이드와 아미가 진행하는 무료 의자 운동 및 웰빙 워크숍입니다. 이 워크숍 프로그램은 16세부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테마나와 쿠후후 레인 웨스트게이트에서 있습니다.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 안내입니다. CNSST 파운데이션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자나 연령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비밀이 보장되며 한국인 사회복지사는 09-218-9066 모바일 021-346-31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시니어스 무료 1대1 지원 안내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른들은 경찰 신원조회를 거친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1대1로 도와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에서 2시까지 홉슨빌 볼링클럽에서 있습니다.

0: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